0: 근데 지금 무슨 스타일을 하나, 이제 잠깐 좀 설명.
1: Hey, do you have written the witnesses for Schultz?